소리였던 에디 머피, 이 Party All The Time. 앵글스카 차이나 크라이시스 픽싱 스토스트 히트니 드론도 어티피 유람의 Wishful Thinking. 와이너바 페르나 바람할, 라이크 맨 레이.